Don't Throw Me Away, 전 띵승도. 일단, 홍과 미시카한테 아이파트에, 뭐, 메라카타라벤, 디스코, 스페츄나. 일단, 시과, 비밀이었다, 뭐, 시가를 눕힌, 아르기탈도 두한 디스코 밭, 블루스 레비발, 티트루아. 일단, 야, 시라티, 크리티카, 온라인, 하소하나. 베르타코 칸타바 덴 청고, 베르타코 디스코 칸타바 덴 청고, 마르피스 라우, 티트루구.